0: 건드려야 말이지. 하나 이제 안 오는 거야. 오여오여라. 하나 거꾸로 건드려 말라. 쨔쨔나 마라카 페로와라.
1: 치카 케 디세스 사오코 파피 사오코 사오코 파피 사오코 치카 케 디세스